아니야 앵대 계셔 좋아해 가메자한테 순 거에 딱다 세게 생각해 순대 계셔 거에 기종 거니 내가 길래 때 계셔 저 또가 앵게 매제 비케기 가진 뭐 나스 또글 자가 공이 야 니키 매제 비 무티 자게 기종 only 5 people 하고 비주 또기 가진 나게 또글 공에 때 1000 하고 5000 저 거라 가라 가 기종 거니 저 치게라 비니 저 또 status 74 ash only 5 people when you on in case i ango to ga inyone

죽었어 내내 니턱 너버스타 274 아셔 에티기티트 넘버 6에 마치 거길래 지기 죽었어 내 저게 애년이 20,000 에지범부지 아고 이마진 비제기 거진 애년 다네군이 아게레가 고남고 정감감 비가 배서 주제 내용이 죽었어 내내 니턱 너버스타 274 아셔 Etiquette number 6 it was on the end or not on the end again you know Facebook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and or not on the end again Etiquette number 6 imagine not on about 20,000 I would you get it you know